사이로 아지야 나냐고 고맙소자처네 아군님 선야민 조맨야 나야 야지야 나 나야 우가 우하나 나야 뭐 해한다 샤 어베춤이야 야만함으로써 사우친이 사우논이야 우라떼 아와우야라는 아싸수와 서리야 워베카 사우와 브라보니모 워베카 사우와 주메니모 워베카 사우와 와리야모 아마나제 시 아바마나게 기에미